0: 말을 잘 먹어.
1: 오빠 백궁.
0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1: 그래서 오빠.
0: 뿐 사사해. 그래서 뿐 뭐든 강경기갱갱.
1: 아람 뭐 오빠 백궁. 오빠는 뭉수 생나났고.
0: 뭐든 된. 자리네 강 가랭갈의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저든 도고. 뜬와룽. 너뻐 미니마르끝. 적합 낭기 그레이스 뭐든 싹 낭기 주잇
1: 백궁 구위 진능니 G-R-E-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 아키 하피 강구 녀켄 QR콧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감방 쩝뻣 란 암만
0: 웰라 Gatos titik keris pusaka giten.
1: Dudu bagung.
0: Walah. Gipun. Nek ngeten kulo ngambil artani den. Ajeng kulo nggih nebus gaden.
1: Ora genah.